생계 넘버 생계초 다른 아주 내림낭 토마 순주여탄 다른 그래서 빠사 이게 매버당 이친 뭐 간디 추억이 순외 갈럽라 집에 땀주여 탕 다른 지나가베 최앙아 님 잠린 코유 니모 투쟁 꼴라 땀주여 탕 시리 규물라니 또나베 부셰 같이 세나그데 nga chu dedim thoma guchi shu gyu chhe da sheri ki dedim khong na ba yong gyu chi do al ha da chi we chi no gon sa gyu me gyu mong pa tham che khen che shi gwa chen bu cho ne ka ding che na we tu che chen bo wang chen sung chue ngwen du shu yin

판다, 표시, 나사마부, 첸정, 세베 표시에 같이 센두바탕. 생각나봐, 탱겨쳐라, 다리, 여사 부부님, 여사 빠사님께, 메보다니 치보 간디 추기스무베 칼로블라 데베 간디지 언카 시스템 콜라 탐주 도청시인 듀슈빈 세르나 갸가갸합 데데 미리다메 나초타 렉슈 네망 듀좀 요베 갸가시인 바데 테테 미리 수수 시주 탕 람류 람두수 만자바 윤나 양 망보 힌두 초달라 미퓨 체겐 임바데 덴데송찬 추다다 추초게 루쇼다 곰시다메 나초시 유바탄 곰시탄 루쇼 레니에게 켄페 미 추조나 강예다메 나초시 용기 유베 최네 추조나 미리타 리큐 체체게 남소 냠베 미마냠 중 냠타 남라 두추기 강예 갸체 몽고기 요바 레 테텐 다니 쳔보 마트마 간디 초기 갸가 추조나 리그르 체체게 미마냠타 카직라 레추 미냠바 셰 타데 록수 견네 퉁중 키소 나조 탕 죽죽 동심바 텔 모글 탕 근주 착부 난기 여바레 콩기 야가나 리그류 체제가 시스템 셰바 텔 규초 동대 릭추 민겜바 셰바 루수 대 메바 수네 미망 냠타 텐조 최고 레드 간지 테라 톱단 단념 식 되다기 표출 개체 나 유바데 간디초네 지동국자 순지 속성로 리그 체제라 모근 낭낭드네 랑소 되네 미 지저낭 레루 독주 초와탄 디베 레시데 제순 게 요바데스 콩기 힌두 출류기 민켈 테 리그 민엠베 람류 테 툭차 침부 나와타 테타 미타 미팔라 라바착 마초파 리그 마초파 세바데 힌두 출류 마데 숭유 덴데 추다 리그 기 민키데 미라 독주 체규 테 닝라 나수 겹이 두 체가낭두 데덴 간디 초기 간디 초기 미망 냠다 테 남기 주저다 변조 내당 렉체 규와 마당나 야가 야합데 남양 모체기 랑드 랑체 랑갱 랑추타 랑시 랑게 시용기 마레 숭두 슈바 라수 탄다 메보다 니첨보 간디 초기 숭웨 칼로블라 데웨 레림 토 간디지 언카 시스템 콜라 탐지 도참시 윤디 슈차바타 표시 윤디 슈교 낭마 세베 푸시에 진유디 슈비 세로낭